0: 돈도 돈도 손주 나라 박하모 주나라 가카모 피세리에 발라라모리 이모 스타 프레바라스 48 피츠 마 마르게리타 마라 12 데 부사 모짜렐라 오치 메트 나 벨라 모짜렐라 에 부팔라 에 파 투트 나 벨라 디퍼렌자 오이 에 포드지 사비 비
1: Ciao Campania, buon ascolto.
2: RH.it, pillole di salute. A RadioHandball.it, salute ed alimentazione nello sport. Piccoli e grandi accorgimenti per migliorare salute ed energia.
3: RadioHandball.it, prove tecniche di trasmissione.
4: Il colmo per un ortolano? Dire sempre cavolate.

0: 고속도로요 한도 사탄대요 타사 타다보 응요 타다요 너부터 사탄요 타 아산나 스빌리존이 하탄요도 아도도 스바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Ciao, sono Radio Handball Italia. Un buon ascolto agli amici dell'Argentina, Bahamas, Barbados, Bermuda e Bolivia. Buona pallamano a tutti voi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